0: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1: 네.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4: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감기약. 감기약. 진통제. 진통제. 지사제. 지사제.
5: และ 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 Hangugo Anyong แล้วแหละครับ ถ้าอึเม่เพิ่มเกิดซึมนิดา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

0: 난 자전거 타다, 자전거 타요. 이렇게 사이 강나 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야우 있는 그러니까 레오 타 건첩 들렌 들렌 거 산책하다. 그러니까 그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첩 들렌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레오 방콘 첩 옷감난가이. 그러니까 거 첩 옷감난가이. 그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옷감난가이 거 운동하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1: 떡입니다. 정말 많고는 그저 떡과 가우 첩 윙.
0: 윙 그와 달리다. 나가 뱅길이야. 거유 강나다이.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나이가.
1: 또 떡다이와 첩 윙. 나가.
0: 가. 레오 잔 아티바이 송뱀 나가. 거 첩 아라이 아라이. 때와 사이 감남 누와 사이 끓이하고 루뱁 땅간 있는 나가 사이 감남 그와 산산 을르를 좋아해요. 때와 다 사이 끓이하고 야큰 있는 는 것을 좋아해요. 사이다이 탕송량 왕간 가.
1: 아, สื่อความหมายได้เหมือนกันนะครับทีนี้เราอยากรู้ว่าไอ้สิ่งที่เขาชอบเนี่ยงานอดิเรกเวลาว่างนี่เขาทำเนี่ยเขาทำมันบ่อยแค่ไหนถี่แค่ไหนทำยังไงครับ
0: ทำบ่อยแค่ไหน Olmana 자주 하세요? Haseyo 그와 tam 나가. 그리고 얼마나 타우라이. 그리고 자주 보이. 나가. 그 루암간 얼마나 자주 하세요? 탐보이케나이. 얼마나 자주 하세요? 그리고 똑다이와 탐 아틀라크랑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일주일 그와 능삽다. 나가 에 아틀라 나가 라 그와 에. 일주일에 한 번, 능크랑 해요. 탐. 탐 아틀라 능크랑 일주일에 한 번 해요. 난 뿌리한다이 능삽다. 그리고 능드한 능비 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다이러이가. 메똥 능크랑 꼬다이가. 송크랑 삼크랑 꼬다이. 한 달에 두 번. 그랄라 송크랑. 비라 삼크랑. 1년에 세 번. 다이가. 레오 아니 뺀 간나들레 꼬. 자탐다이 투관. 매일 해요. 매일 그와 투관 투관. 그리고 둑삽다. 탐숙삽다 그와 매주 해요.
1: 매주 해요.
0: 매주. 그리고 툭득한 탐툭득한 거 매달 해요. 그리고 탐툭비 매년 해요.
1: 매년
0: 매일
1: 해요.
0: 매주 매달 매년 그와 뭔 툭 투관
1: 투관 툭삽다 툭득한 툭비.
0: 차이가 차이다 뭔간 가.
1: คุณผู้ชมครับวันนี้เราก็ได้เรียนรู้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วก็ได้ความรู้มากมายเช่นเคยนะครับ ขอบคุณอีกครั้งครับสำหรับอาจารย์วอนแฮยอง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ขอบคุณค่ะ시청자여러분
0: 한국어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쿤푸첨 땅자리한 파사 가올리나카 레오 타미 오카 그라우나 쩌까 마이카 고쿤카 사바디카.
1: เอาล่ะครับคุณผู้ชมวันนี้ได้รับความรู้กันเต็มเปี่ยมเลยนะครับเรียนในห้องเรียนแล้วก็ต้องออกไปใช้ข้างนอกกันด้วยครับกับช่วงนี้เลย Try Out
2: ¿Qué?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요. 민 씨는 취미가 뭐예요?
3: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2: 얼마나 자주 보세요?
3: 일주일에 한 번 봐요.
2: 내일 시간이 있어요?
3: 내일, 네, 있어요.
2: 그럼 백화점에 갈까요?
3: 백화점에 왜 가요?
2: 영화 보러 가요.
3: 아, 그럼 쇼핑도 하러 갑시다.
2: 네, 좋아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요. 민 씨는 취미가 뭐예요?
3: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2: 얼마나 자주 보세요?
3: 일주일에 한 번 봐요.
2: 내일 시간이 있어요?
3: 내일, 네, 있어요.
2: 그럼 백화점에 갈까요?
3: 백화점에 왜 가요?
2: 영화 보러 가요.
3: 아, 그럼 쇼핑도 하러 갑시다.
2: 네, 좋아요.
0: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시간이 있으면 뭐해요? 시간이 있으면 뭐해요? 시간이 있으면 뭐해요? 시간이 있으면 뭐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매주 해요. 매주 해요. 매달 해요. 매달 해요. 매년 해요. 매년 해요.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요.
1: คุณผู้ชมครับ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เราแล้วนะครับแล้วก็เป็นตอนสุดท้ายแล้วด้วย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นะครับเราได้นำเสนอไปทั้งหมดเลยทั้งคำศัพท์แล้วก็ประโยชน์สนทนามากมายที่ได้ใช้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นะครับเรียกว่าแทบจะครบทุกเรื่องไม่ว่าจะเป็นวันเวลาดินฟ้าอากาศสุขภาพอาหารการกินการเดินทางรวมถึงเรื่องของงานอดิเรกในวันนี้ด้วยนะครับ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นี่ยไม่ยากเลยนะครับถ้าคุณผู้ชมมีความตั้งใจขยันหมั่นฝึกฝนพูดแล้วก็ใช้บ่อยนะครับและถ้าคุณผู้ชมคนไหนต้องการทบทวนการเรียนรู้คำศัพท์การฝึกพูด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สามารถเข้าไปชมรายการย้อนหลังได้เลยครับที่ www.etvthai.tv ส่วนวันนี้ผมตูนวรัตต้องขอลาคุณผู้ชมไปก่อนแล้วอันยองฮีเคเซโยสวัสดีครับ